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토마스는 2 클래식 이 아트와선 10:37. Javotte, balé completo em 3 cenas, festa na aldeia, a casa e a rainha do baile, de Camille Saint-Saëns, orquestra de Queensland, a regência de Andrew Morelia.